0: 같은 표현을 하는데 저는 흘러오는 거예요. 사랑이 다 내 거, 다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.
1: 제가 이번에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러스 부분. 한번 보여줄까요?
2: Let's kill this love. 그냥 총이 아니에요. 이거는 대포, 아예 대포를 쏴.

0: 하고.
1: 사실 뭐 눈만 마주친
0: 그쵸.
1: 걱정할 신경 쓰세요.
0: 말 굳이 안 해도.
1: 다음 케이크 보세요.
2: 같이 이제 미팅도 하면서
3: 제가 면접하고 싶다 했어요.
2: 감독님이 되게 멋있게 영화처럼 만들어서 진짜 놀랐어요.